0: 꺼면서 시골 호텔 리터나일러 어이비타 어비타미야 어이 코레 아키스트 코레 세스타타 프리마 모라 프리마 룰티모 사랑이 밤을
1: accennato.
2: Che meraviglia.
3: Meraviglioso, meraviglioso.
2: Live.
1: Spettacolo.
4: Mi piacerebbe tanto raccontare per far ridere e pensare.